이거야 너무나 주리나 조심해 그렇지 해야지가 주리나 조심해 와줌마 아기도 아리까마 오고요 마비오 마기도 위골로페다 바스나 아라 이제니 오고니 에리 오이래 주마 배어 굴로페다 마마 아기도 에기레레 가자 저도 마루루 Yeah,